0: 멍에 이렇게 뒤보에 이꽃하던다
1: 터라
0: 석두문 아직 바다로 뿌려 뻔지길래 먹거로 터져야지 넘어스카라 거리길래 그러대봐 마성두 지혜띠아니 에라니인들 아닌기 멋있으니까
1: 꼬라 꼬라리
0: 얘들아 석두문이 허리천디 있겠냐고 그래 남원거로는 대우천디
1: 아차
0: 그래 수찌따 프로티마 뽀리야 깜디디 서이 에누 수찌따 남원고 대우어치
1: 지무이
0: 예체들 루퍼 감태 찌트라 비찌트라 사둘 서대 가지마요. 아라 나무 넬리 에까 수찌트라.
1: 수찌트라 나무
0: 디아. 아디에 모로 다르마 디아 이끼로 힐라. 예 건냐티 나와 저거는 프랍토 하와. 아라 아담한테 덕해일래. 예 건냐라기 무 모로 파트라 퇴기 거리.
1: 거리비.
0: 퇴기 거이 석티비시 비라히 거리.
1: 비라히 거리.
0: 날씨만에 건냐다고 건냐구 어떻게 잡는래 빨아라라나 거루천디.
1: 거루천디.
0: 예